0: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이랑 많이 멋지잖아. 이제 또 아빠. 아니 그러다. 저 지금 뭐 이러면 지금 뭐
1: 지금 뭐 속이. 아니 그게 지금 속이 아니라 그렇게 보니 참 웃었어.
0: 그때 그때 이제 사람.